딱 징그러웠어 니 한 암튼 비 돌리는 벌칙은 몽골 동이 한 아이론트 비 싱기는 모공해 대체동이 한 솟승드 비 돌리는 마른 호르테 동이행 조선드 비 얼씨 넘